아도 사회구역 학교를 총괄적으로 연동해 성류꽃 피어 변강 붉게 물들어 개를 주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전문 정책 선전 강연, 문화혜민 계층 진입, 법률 보급 선전 향촌, 사회구역 교정 진입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당의 민족 리론, 민족 정책과 민족 법률 법규를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 오프라인에서 민족 단결의 선진 전형, 혜민 정책 해독과 특색 민족 문화 이야기를 동시에 전파해 모두가 단결을 소중히 여기고 단결을 수호하며 단결에 참여하는 전역 건설에 농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시 사회구역은 민족 단결과 교류 융합의 주요 진지입니다. 선전을 위해 전시 각 사회구역에서는 다민족 상감식 이웃 친목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한족 전통 민속 절목과 조선족 특색 문예 절목이 차례로 펼쳐지고,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면서 각 민족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 민족 정감을 증진하고 공동의 인식을 모았습니다. 관할 구역 내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뚜렷한 특점에 맞춰 각 사회구역에서는 기층 질의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이웃 간 호조, 갈등 분쟁 조정, 평민, 혜민 등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각 민족 군중의 거리를 절실히 좁히고 이웃 간 정을 돈독히 함으로써 각 민족 군중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양환 사회 풍조가 형성됐습니다. 청소년은 민족 단결의 계승자이자 수호자입니다. 군수지 각 중소학교에서는 선전어를 계기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일상 교수와 교정 실천에 주목하고 있는데, 민족 단결 주제반에 애국주의 교육, 홍색 연합, 고전 랑송, 국기 선전 강연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정 활동을 통해 청소년 민족 단결 기초 구축 공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각 민족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중화민족 공동체의 리념을 수립하고 당과 나라 고향을 사랑하는 깊은 정서를 키우도록 인도해 민족 단결의 씨앗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민족 단결의 훌륭한 전통이 대대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계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일선에서 군대 경찰 지방 공동 건설과 지리는 민족 단결을 굳건히 하고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토대입니다. 선전을 기간 군춘에서는 군대 경찰 지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기제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변방 장병, 변경 수호원, 기층 간부, 각 민족 군중들을 조직해 변경 순찰 수호, 국방 교육 정책 공동 학습 건설 등 계열 활동을 함께 전개해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이 군대를 지지하며 민족이 단결하고 함께 변강을 수호하는 강력한 함력을 결집했습니다. 각 민족 간부 군중들은 손잡고 국경의 국토를 함께 지키고 변강의 안정을 함께 수호하며 변경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면서 깊은 민족 단결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변경 수호 공고, 흥변 부민, 변경 안정 도시 흥기의 강력한 실행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봄바람과 봄비처럼 변강을 촉촉히 적시고 민족 단결로 새해 편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군춘시에서는 시종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으로 삼아 착실하고 세밀하게 추진하며 민족 단결의 기반을 다지고 민족 단결의 담채를 풍부하게 하며 민족 단결의 분위기를 두텁게 조성해왔습니다. 오늘날 변경도시 훈춘에서 민족 단결은 이미 도시 발전의 혈맥에 녹아들고 군중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 변강 대지에서 가장 뚜렷하고 따뜻한 바탕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수선으로 각 민족 왕대 교류 융합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라는 명실상부한 명패를 더욱 빛내면서 민족 단결의 기반으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더해 민족 단결의 꽃이 두만강변과 변경 도시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도록 할 방침입니다. 훈춘시에서는 야간문화 관광 소비 새 업태를 지속적으로 육성 장대시키고 특색 거리, 풍경구 야경, 왕홍 장터, 다국 상권 자원에 의탁해 야간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부대 봉사를 최적화하며 업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전시 야간 관광 오락 미식 쇼핑 시장이 전면적으로 달아오르면서 찬란한 변경 도시의 밤풍경이 휴일 소비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도시 야간 경제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성 중점 야간 소비 집결지인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지는 야간 관광 업태를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추석기간 고진의 야경 조명이 저녁에서 밝혀졌으며 거리와 골목의 정경 순회 공연, 무형문화 유산 철화 공연, 주무대 실경 대극이 차례로 펼쳐졌는데, 100여 차례의 몰입식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면서
밤풍경과 추석의 달빛이 어우러져 수많은 시민 관광객을 흡인해 야간 관광 인증, 변경 도시의 밤 정취를 몰입식으로 체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진 주변의 특색 음식점, 문화창의 상점, 민속 상점들도 영업시간을 연장해 야간 소비 사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진 야간 관광, 야간 음식 체험, 야간 문화창의 제품 쇼핑의 몰입식 소비 표현을 형성했습니다. 훈천시 해산물 특색 거리와 야시장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석에 단란한 모임 친척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간 관광 인증, 특색 미식 체험이 소비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신선한 변경 해산물, 조선족 특색 간식, 각지 특색 음식이 거리에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상가들의 영업 열기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캠핑카 야영, 레저 야시장, 조류 문화 창의, 간편식 음료 등 다양한 업태가 전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강변의 불빛과 별빛, 달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젊고 유행이며 여유로운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해 제331 변경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야간 휴식과 인증 소비를 위한 새로운 명소로 됐습니다. 추석 연휴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각 상권과 상점에서는 추석 단란한 모임 세트, 명절 특별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할인, 선물 세트 판매 등 판촉 활동을 동시에 출범해 다국 상품의 구매와 판매가 모두 활기를 띠면서 러시아, 조선, 한국 특색 상품, 문화창의 선물 세트, 특색 기념품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군천시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연합으로 추석 야간 시장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가격 질서, 경영 환경에 대한 순찰 정돈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야간 교통 정리, 환경 미화, 자원 봉사를 최적화해 야간 소비 시장이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활기찬 운영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올 들어 훈천시에서는 야간 경제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정시문화 생활을 풍부해하고 변경 도시의 밤하늘을 밝히는 한편 도시 소비의 새로운 열정을 육성하고 상가들의 증수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야간 경제는 전시 휴일 경제, 민생 경제, 문화 관광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지탱으로 되면서 변경 도시의 밤풍경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면서 군촌시 향촌 채집 관광 민속 체험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각 향진에서는 우수한 림산 과일 자원, 생태 전원, 민속 풍정을 기반으로 농어문화 관광 융합 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수확 경관과 특색 있는 체험으로 향촌 휴양 소비를 이끌어 향촌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초시 가을 사과가 곧 성숙하여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에는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고 과일 향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미리 예약하여 수확 체험을 하며 가을 풍요의 즐거움을 몰이평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향촌 민박은 환경이 깨끗하고 업태가 풍부하며 전원 관광, 민속 체험, 농가 음식 등 특색 있는 봉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골 생태 풍경과 소박한 민속 풍정을 의지하여 단기 휴식, 진짜 관광, 건강 양생 휴가의 최적의 목적지로 자리 잡았는데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은 명절의 놀이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호 증수와 전집제 경제의 질적 향상, 효율 제고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향촌의 가을 경치 풍성한 성과, 민속 자원을 실질적인 문화 관광 수익과 범인 수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연일 군초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정 건설을 다그쳐 추동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부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뉴스의 보도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군초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대상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한창 시공을 다그치고 있으며 여러 하우스는 초보적으로 규모를 갖췄고 벽체가 이미 설치됐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대상은 산동성 수강농공 그룹의 투자하에 건설되는데 총 투자액은 6억 8,300만 원이고 총 용지 면적은 3,032.8이모입니다. 마천자향, 양포만족향 등 향진에서 착지 실시하고 힘을 모아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레저화 체험이 일체화된 현대농업 종합체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군중의 증수와 지불을 이끌게 됩니다. 군촌시는 토양, 기후 등 자원 우세 의탁해 특색 과일 재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키고 향촌 경제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군소지가 경진의 황도, 보도, 연대추, 다래 등 특색 과일이 수확기를 맞이하여 각종 과실의 색채가 아름답고 가지에 가득 차 있으며 과수원 도처에 과일 향기가 가득 차 있어 한 폭의 즐거운 풍작 광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안진 상신촌의 초가 황도 채취원에 들어서면 알알이 동글동글하고 탐스러운 황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고 자흑색, 자홍색의 포도 과알이 덩굴날에 매달려 있습니다. 작업 일꾼들은 분주히 오가며 가지를 솎아주고 재광과 통풍을 개선해 과실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포 만족향 포자연촌 광군과일재배원 산비탈에는 연대추 키위나무들이 가지런히 심겨 있고 옹골찬 열매가 푸른 잎사귀 사이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연대추 키위는 내년 주변의 조민 50명 내지 60명을 끌어들여 가지치기, 김매기 등 노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조민들이 집 근처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하나의 특색 과일 재배는 군중의 과일 접시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의 휴일 여가 방식을 늘이고 더 많은 초민들이 소득 증대와 지불을 실현하도록 이끌었으며 농업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채취 열기를 부민 강촌의 달콤한 경제로 변화시켰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에서는시종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형식이다양하고내용이풍부한민족단결진보조제활동을착실히전개하고있습니다珲春시에서는야간문화관광소비새업태를지속적으로육성장대시켜도시야간경제의지속적인질적향상과규모확대안정적인발전을이끌고있습니다황금빛가을고을개수나무꽃향기가가득한가운데전주민족단결진보선전을활동이전면적으로전개되고있습니다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인珲春시는시종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삼아다양한형식과풍부한내용의민족단결진보주제활동을착실히전개하고있습니다민족정책선전강연민족문화교류와융합이웃간상호협력과공동건설군대경찰지방연합공동건설및질의가실질적으로추진되도록하면서각민족간의폭넓은교류전면적인교류깊이있는융합을지속적으로촉진해각민족주민들이성교시처럼서로꼭껴안고변경일선에서민족단결변강안정공고공동건설과공유의행복한화폭을그려가고있습니다선전을기간군춘시에서는여러부문향진가도사회구역학교를총괄적으로연동해성류꽃피어변강붉게물들어계절주제활동을집중적으로전개했습니다전문정책선전강연문화혐인계층진입법률보급선전향촌사회구역교정진입등다양한형식을통해당의민족리론민족정책과민족법률법규를전방위적이고입체적으로보급했습니다이와함께온오프라인에서민족단결의선진전용혜민정책해독과특색민족문화이야기를동시에전파해모두가단결을소중히여기고단결을수호하며단결에참여하는전역건설의농원분위기를조성했습니다도시사회구역은민족단결과교류융합의주요진지입니다선전을일해전시각사회구역에서는다민족상감식이웃친목활동을상시적으로전개하고있는데한족전통민속절목과조선족특색문화의절목이차례로펼쳐지고한무대에서어우러지면서각민족군중들이한자리에모여노래하고춤추며웃음과즐거움속에서민족정감을증진하고공동의인식을모았습니다관할구역내다민족이함께거주하는뚜렷한특점에맞춰각사회구역에서는기층질의를지속적으로심화하고이웃간호조갈등분쟁조정평민해민등사업을상시적으로전개각민족군중의거리를절실히좁히고이웃간정을돈독히함으로써각민족군중들이서로돕고의지하며화목하게함께생활하는삶의도전을함께건설하는양환사회풍조가형성됐습니다청소년은민족단결의계승자이자수호자입니다군초지각중소학교에서는선전회를계기로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교육을일상교수와교정실천에주목하고있는데민족단결주제반에애국주의교육홍색연합고전랑송국기선전강연등풍부하고다채로운교정활동을통해청소년민족단결기초구축공정을착실히추진하고각민족청소년들이어릴때부터중화민족공동체의리념을수립하고당과나라고향을사랑하는깊은정서를키우도록인도해민족단결의씨앗이청소년들의마음속에깊이뿌리내리도록하고민족단결의훌륭한전통이대대로이어지며끊임없이계승되도록하고있습니다변경일선에서군대경찰지방공동건설과질의는민족단결을굳건히하고변강의안녕을수호하는튼튼한토대입니다선전을기간군춘에서는군대경찰지방민족단결공동건설기제를끊임없이심화하고변방장병변경수호원기층간부각민족군중들을조직해변경순찰수호국방교육정책공동학습건설등계를활동을함께전개군대가인민을사랑하고인민이군대를지지하며민족이단결하고함께변강을수호하는강력한함력을결집했습니다각민족간부군중들은손잡고국경의국토를함께지키고변강의안정을함께수호하며변경의발전을함께도모하면서깊은민족단결의응집력과구심력을변경수호공고흥변부민변경안정도시흥기의강력한실행력으로전환하고있습니다봄바람과봄비처럼변강을촉촉히적시고민족단결로새해편장을열어가고있습니다오랜기간군춘시에서는시종민족단결진보사업을기초적이고전략적인사업으로삼아착실하고세밀하게추진하며민족단결의기반을다지고민족단결의담채를풍부하게하며민족단결의분위기를두텁게조성해왔습니다오늘날변경도시훈춘에서민족단결은이미도시발전의혈맥에녹아들고군중들의일상생활속에자리잡아변강대지에서가장뚜렷하고따뜻한바탕색으로되고있습니다 담당계 훈춘시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각 민족 왕대 교류 융합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라는 명실상부한 명패를 더욱 빛내면서 민족 단결의 기반으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더해 민족 단결의 꽃이 두만강변과 변경 도시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도록 할 방침입니다. 훈춘시에서는 야간문화 관광 소비 새해 업태를 지속적으로 육성 장대시키고 특색 거리, 풍경구 야경, 왕홍 장터, 다국 상권 자원에 의탁해 야간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부대 봉사를 최적화하며 업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전시 야간 관광 오락 미식 쇼핑 시장이 전면적으로 달아오르면서 찬란한 변경 도시의 밤풍경이 휴일 소비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도시 야간 경제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성 중점 야간 소비 집결지인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지는 야간 관광 업태를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추석기간 고진의 야경 조명이 저녁에서 밝혀졌으며 거리와 골목의 전경 순회공연, 무형문화유산 철화공연, 주무대 실경 대극이 차례로 펼쳐졌는데 100여 차례 몰입식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면서 당풍 밤 풍경과 추석의 달빛이 어우러져 수많은 시민 관광객을 흡인해 야간 관광 인증 변경 도시의 밤 정취를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진 주변의 특색 음식점, 문화창의 상점, 민속 상점들도 영업시간을 연장해 야간 소비 사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진 야간 관광, 야간 음식 체험, 야간 문화창의 제품 쇼핑의 몰입식 소비 변화를 형성했습니다. 훈춘시 해산물 특색 거리와 야시장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석에 단란한 모임 친척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간 관광 인증, 특색 미식 체험이 소비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신선한 변경 해산물, 조선족 특색 간식, 각지 특색 음식이 거리에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상가들의 영업 열기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캠핑카 야영, 레서 야시장, 조류 문화 창의, 간편식 음료 등 다양한 업태가 전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강변의 불빛과 별빛, 달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젊고 유행이며 여유로운 야간 소비 새해 전경을 구축해 제331 변경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야간 휴식과 인증 소비를 위한 새로운 명소로 됐습니다. 추석 연휴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각 상권과 상점에서는 추석 단란한 모임 세트, 명절 특별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할인, 선물 세트 판매 등 판촉 활동을 동시에 출범해 다국 상품의 구매와 판매가 모두 활기를 띠면서 러시아, 조선, 한국 특색 상품, 문화창의 선물 세트, 특색 기념품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연합으로 추석 야간 시장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가격 질 경영 환경에 대한 순찰 정돈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야간 교통 정리, 환경 미화, 자원 봉사를 최적화해 야간 소비 시장이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활기찬 운영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야간 경제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정시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변경 도시의 밤하늘을 밝히는 한편 도시 소비의 새로운 열정을 육성하고 상가들의 증수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야간 경제는 전시 휴일 경제, 민생 경제, 문화 관광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지탱으로 되면서 변경 도시의 밤풍경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면서 훈춘시 향촌 채집 관광 민속 체험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각 향진에서는 우수한 림산 과일 자원 생태 전원 민속 풍정을 기반으로 농업문화 관광 융합 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수확 경관과 특색 있는 체험으로 향촌 휴양 소비를 이끌어 향촌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춘시 가을 사과가 곧 성숙하여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에는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고 과일 향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미리 예약하여 수확 체험을 하며 가을 풍요의 즐거움을 몰입형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향촌 민박은 환경이 깨끗하고 업태가 풍부하며 전원 관광, 민속 체험, 농가 음식 등 특색 있는 봉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골 생태 풍경과 소박한 민속 풍정을 의지하여 단기 휴식, 진자 관광, 건강 양생 휴가의 최적의 목적지로 자리 잡았는데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은 명절의 놀이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호 증수와 전집제 경제의 질적 향상, 효율 제고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향촌의 가을 경치 풍성한 성과, 민속 자원을 실질적인 문화관광 수익과 보민 수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련일 군수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정 건설을 다그쳐 추동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부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뉴스의 보도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군촌시 마천자양 남산촌의 대상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한창 시공을 다그치고 있으며 여러 하우스는 초보적으로 규모를 갖췄고 벽체가 이미 설치됐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대상은 산동성 수강농공 그룹의 투자하에 건설되는데 총 투자액은 6억 8,300만 원이고 총 용지 면적은 3,032.82모입니다. 마천자양 양포만족향 등 향진에서 착지 실시하고 힘을 모아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레저화 체험이 일체화된 현대농업 종합체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군중의 증수와 지불을 이끌게 됩니다. 군촌시는 토양, 기후 등 자원 우세 의탁해 특색 과일 재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키고 향촌 경제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군초시 각 향진의 황도, 포도, 연대초, 다래 등 특색 과일이 수확기를 맞이하여 각종 과실의 색채가 아름답고 가지에 가득 차 있으며 과수원 도처에 과일 향기가 가득 차 있어 한 폭의 즐거운 풍작 광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안진 상신촌의 초가 황도 채취원에 들어서면 알알이 동글동글하고 탐스러운 황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고 자흑색, 자홍색의 포도 과알이 덩굴 아래 매달려 있습니다. 작업 일꾼들은 분주히 오가며 가지를 솎아주고 재광과 통풍을 개선해 과실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포 만족향 포자연촌 광군 과일재배원 산비탈에는 연대추 기위나무들이 가지런히 심겨있고 옹골찬 열매가 푸른 잎사귀 사이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연대추 기위는 내년 주변의 조민 50명 내지 60명을 끌어들여 가지치기, 김매기 등 노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조민들이 집 근처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하나의 특색 과일 재배는 군중의 과일 접시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의 휴일 여가 방식을 늘리고 더 많은 초민들이 소득 증대와 지불을 실현하도록 이끌었으며 농업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채취 열기를 부민 강촌의 달콤한 경제로 변화시켰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경절의처음에9월28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안전생산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혼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서제5차사업정례회의및경제운행분석회를소집했습니다혼촌시정협에서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리및상공사동상감식사회구역건설시설활동을전개했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
2: 국경절의처음에9월28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안전생산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생산에관한습금평종석의종료론수를깊이있게학습건설하고성조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들하며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확고히수립하고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으로안전생산의각항사업을실속에틀어주어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소화해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부분적요식업슈퍼마켓숙박풍경구려객운수소및종점대상시공현장에서안전생산조치의시달상황을현지에서고찰하고관련책임일꾼의사업회보를청취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건축시공안전기술표준과규범요구를엄격히집행해대상시공안전에만전을기해야합니다풍경구대형놀이시설특수설비의검사정비빈도를높이고방문객유동량관리통제위험상황처리대비책을건립건전해풍경구가평온하고질서있으며안전하게운영되도록보장해야합니다방문객유동량과차량흐름에대해과학적으로연구판단하고고봉기수송력배치를강화해군중이안전하고원활하며평안하게출행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소방안전관문을엄격히지키고종점지점우한정돈을강화해안전사고발생을전력으로방비억제해야합니다식품구매생산판매검체보관전과정에대한안전관리를잘해군중의음식안전을보장해야합니다세가지관리세가지반드시요구를엄격하게시달하고부문감독관리책임기업주체책임을실제적으로틀어주어진정으로안전생산책임사슬이끝까지관통되고시달되도록해야합니다오대징국토수복기념관등진지기능을잘발휘하고선전교육방식탐치와내용을부단히풍부하게여러민족군중의광범위한왕래교류융합을촉진하고형태가있고감수가있으며효과가있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중심적으로심화해야합니다리강주립동우곤진철관아비김흠범례장향전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
1: 9월28일혼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서는제5차사업정례회의및경제운행분석회의를소집했습니다혼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당사위원회보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보조임인리강이회의를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2026년연변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의제7차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조여경제부문에서는차례로올해일의경제운행재정수지종합보시구및다국전자상거래운행등상황과다음단계사업배치를회보했으며관련부문의책임자들은근한시기종점사업상황을회보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전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확고한작품으로사업시달을억세게틀어줘각종배치가착지효과를거두도록확보해야합니다연간목표임무에몰을받고주요경제지표를면밀히조시하며난관돌파의자세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취약한부분을강화해연간목표임무를원만히완수하도록전력을다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투자유치사업의질과효율을지속적으로높이고정밀투자유치산업사슬을통한투자유치를추진하며대형대상과우수한대상을도움안이유치해산업발전의새동력을활성화해야합니다 대상 방문 조사 연구를 깊이 전개하고 대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제와 문제를 참답게 분석 해결하며 공사 시간을 역배치하고 궤도 작전에 대상이 조기에 건설되고 생산에 투입되며 효과를 거두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앞장서 봉사를 제공하며 중점 기업에 대한 지원 력도를 높이고 자금, 인력, 원자재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규모 확대에 조력해야 합니다. 순시 시정 사업을 착실하게 잘 틀어지고 시정 임무의 배치, 책임, 시달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순시 시정 사업이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건, 진철, 조효동, 범례, 장향전, 소흠, 김화, 문광룡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9월 28일 훈천시 정협 당조석이 조현호가 지도부 성원, 각 전문위원회 책임일꾼 및 민족 종교 우호조 부분적 정협 위원들을 이끌고 신안가도 장안 사회구역에 진입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304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에 대해 시찰을 전개했습니다. 시찰조는 장안 사회구역 정협위원 사업실,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상감식 사회구역 봉사 플랫폼 등 진지 건설 상황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사회구역 304동 사업시달 전개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으며 관련 사업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시찰조는 장안 사회구역의 각항 사업에 대해 충분히 궁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안 사회구역은 304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의 종료 지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각항 사업을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체감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자라 각 민족이 서로 어울리고 융합하는 사회 기초를 부단히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시정협에서는 정협위원 사업실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기층 일선의 요구를 협상 의제, 제안과 사회 상황, 미니 정보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정협의 직능에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사회 질의를 둘러싸고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사회구역의 좋은 경험과 좋은 방법을 총화 보급해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양호한 사회구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시찰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직능과 결부해 사회구역과의 연동 접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조직위원들은 민족 단결 주제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권언자정과 공감대를 결집하는 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해 전시가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의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등 국가 성주급 매체에서는 훈춘 평안 건설, 문화 관광 발전, 소비 활력 등 방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회와 법 채널 중국 법치 관찰 전문란에서는 길림 훈춘 변경선 우이 다중수호라는 제목으로 중로조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길림 훈춘의 당지 변경 민경들이 일순 삼호로 공문을 지키고 생령을 보호하며 위험을 조사하고 변경 순찰 도하기 생태 도하기 화재 방어 일체화 추진을 견지하면서 조국의 변경 평안 장벽을 튼튼히 구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5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을 운치 길림에서의 구매 전문란에서는 각지 명절 시장의 공급량이 충분하고 가격 안정, 소비 활력 충분히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명절 기간 훈춘시에서 우월한 동상구 자원과 독특한 변경 문화 관광 특색으로 국내 변경 관광의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고 관광객들은 풍광을 둘러보는 그 외에도 특별히 킹크랩 등 해산물 미식을 처음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현지 해산물 시장은 제품이 신선하고 종류가 완비됐고 상인들은 현장에서 선택, 세척, 가공 등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계속해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을 운치, 가곡 추석 전문 안에서는 둥근 달 명절의 화목 경초, 한남으로 나라와 가정의 정 나누어라는 제목으로 추석 명절 혼촌시 한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련동으로 두개 명절 혜민 활동을 전개해 백가연 문예회복 공연, 수수께끼 놀이, 무형문화 유산 수공, 편민 의무 진찰 등 군중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을 응집해 전통 명절 문화로 인심을 물들인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6일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뉴스 연합보도에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을 운치, 길림에서 관광 전문안에서는 G331 길림 구간 추석 자가용 관광객들의 임기 필수 방문지로 됐고 연휴 기간에도 G331 훈촌 구간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훈촌 방천촌은 독특한 변경 풍경, 농후한 조선족 민속과 깔끔한 촌 용모로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을 연휴를 즐기도록 흡인하고 있으며 또 통상구 통로에 우세 의탁해 러시아 심해 해산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훈촌 해산물 구역의 여객 흐름이 왕성해 관광객들은 변경의 가을 경치를 감상하면서 현지 해산물의 맛도 즐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3일

0: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뉴스의 개별 보도 G331 북방 변경꽃 피고에서에서는 훈춘 가난한 동아라에서 행복한 동아라로의 진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훈춘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이 가난한 동아라의 작은 촌에서 전 용모를 개선하고 연어 양식, 지혜 농업 등 일련의 산업 항목을 발전시킴으로써 집단 소득이 3년 전 3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급증하고 인구가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입을 실현했는데 현재 앙양된 자세로 새시대 향촌진흥의 로종에서 흥변 부민, 변방 안정 공고의 참신한 편장을 계속해 쏘내려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강수량이 뚜렷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9.5도 좌우로 동기 대비 1.7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이 전개는 높다가 후반에 낮아지겠으며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섭씨 18도 내지 21도이고 30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10월 3일 아침에는 서리 또는 된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 내지 20mm로 동기 대비 6mm 많겠습니다.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에는 안개가 쉽게 발생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으며 국경절 연휴 기간 이동 차량이 많아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과 관광에 미칠 불리한 영향을 방비하고 풍경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당지 실정에 맞게 갈거지 작업을 전개하고 이미 수확한 곡물의 건조와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서리 피해에 대비하고 하우스 채소의 동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바람이 비교적 강하므로 방풍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야외에서의 불 사용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에는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기온도 전 단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저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것도 있어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갈수록 하루에도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기온 변화에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셔서 불편 최소한도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시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0도. 춘화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18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0도. 경신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0도. 반석,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0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1도. 영안,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0도. 밀강, 최저 기온은 3도, 최고 기온은 20도. 방천,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9도.